어떤 기분도 있어. 이게 완전 반짝반. 이 quick. 생각. 기아와. 인 quick 아오약. 인 트리미스. 아소 빛라야. 도친 인 메스. 인 촉. 니 녹클라마티. 닉마티. 닉. Y la miki, ni tlacopoya, in yowal nepantli, in trimisli, ni chok, ni ignotlamati, ni igmati, nehua, toshi, nehua timetzli, nehua, yowal nepantli.